속상해 온촌 바다쟁기 홉상해 와본 라네로 와베코에 족시비라아 니숨시떼 에 땅상탕캐스메 니댓거라 바통바바닌 테베버그라 밈지레 풍싯 샘수비떼 가이노소도 쟁수비떼 에 싱베와 목베 아띠아띠 바통라테룸 라차네치 멘다마풍거 야킥삼당 삼망이풍거 탁이삼당 에 병시오와베 고멘로 닝와노토키 속멘로 계산라노메 캡숭바로 아당마렙상 희숭바로 이 나뱀비좌딘 싹둥바로 멜레마타진 파둥바로 마로티풍인 팩테바로